0: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짜 팬송이네요.
1: 지금 우리가 이별하는 게 아니고 잠깐 그냥 못볼 뿐이지.
0: 중간에 Baby Don't Worry가 되게 많이 나와서
1: 그러니까
0: 되게 좋은 거 같아요.
1: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.
2: Baby Don't Worry Now. 가사 써본 거 녹음 시작.